그루비 선데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바다의 매드, 손담비, 미쳤어, 포미닛, 미쳐. 위탁 때문에 미쳐, 일도 그지같이 시키고 아침부터 뚜껑 열리게 하네요. 네. 아침부터 화가 많이 났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일도 힘든데 원하지 않는 일까지 겹치면 속에서 열불이 날만 하죠. 그래도 너무 계속 신경을 쓰지는 마세요. 지금은 일단 화가 나더라도 잠깐 술 한번 고르고 그 일 하나 때문에 오늘 하루까지 통으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한 노래들처럼 오늘은 그냥 음악으로 한바탕 털어내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음악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 풀고, 특히나 성질난다고 운전 거칠게 하지 말고 안전운행으로 하루 마무리 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흑정미님 신청 사연입니다. 청해요. 시간표 짜다 청고하는 걸 깜빡했네요. 머리 돌겠어요. 눈 뜨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도 잘 들어요. 오늘은 방송 없으니 편히 듣고 싶네요. 남유정의 바다의 왕자,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샘비의 돌멩이와 나. 아침부터 시간표 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나봐요. 어제 점검 때문에 잠도 많이 못 잤는데 눈 뜨자마자 또 머리 많이 써야 되는 날이면 청곡 하나 깜빡할 수도 있죠. 그래도 오늘은 방송 없어 다행입니다. 시간표 얼른 해결하고 피곤할 테니까 별일 없으면 낮잠도 좀 잠깐 자고 편안하게 쉬면서 좋은 하루 보내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

행복해 자라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See the day에 기다리면 별하에 처음 만난 그날처럼 0018에 꿈이 없는 사람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남해 쪽은 비 피해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거제도에 사는 형님네도 이런 비는 처음 겪는다고. 다행히 형님네는 비 피해는 없었다고 하시네요. 수해 입은 곳은 얼른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곳도 있는데 참 골고루 나눠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은 안 되지만 그런 생각 잠깐 해봤네요. 터보님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행복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다 오셨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필요한 곳에는 소식이 없고 어떤 곳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형님 댁이 거제에 있군요. 거제가 지금 3일인가 4일 동안에 무려 900mm의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내권 쪽도 보니까 막 차가 떠내려가고 그러던데 다행히도 피해는 없으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피해 입은 분들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해안 쪽은 곳곳에 비가 이어지는 만큼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 잘 챙기고요. 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해자라님도 오늘 하루 무탈하고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해 주신 모든 사연과 신청곡들은 행복해자라님 사연이 마지막이었고요. 마감 선거져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셋째 예단 단민님 방송입니다. 단민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네, 신청곡들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흑창민님께서 청해 주셨던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강남 아시죠? 그 이상화랑 결혼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그 일본 쪽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음원들을 국내 가수들에게 리메이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벌써 세 번째 프로젝트였군요. 저게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는 워낙에 원곡이 유명했던 곡이죠. 그 마치다 세이코라고 80년대 당시에 국민 첫사랑이라고 불렸던 일본의 유명한 여가수인데 한 2년 전, 3년 전인가? 뉴진스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 멤버 하니가 그 곡을 공연에서 불렀어가지고 아주 한번 난리가 났었죠. 첫 번째 노래가 만찬가라고 태연이 불렀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하고 그리고 20세기 에반게리온 한로로가 잔혹한 천사의 태제라는 제목으로 그 노래를 또 리메이크를 했다는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청곡 사연남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담임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곡이던가요? 세정이 곡인가? 네, 아무튼 네, 신곡들로 이렇게 세 곡을 선곡을 해놨습니다. 예, 이 곡 들으면서 예,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예, 오늘이 마무리예요. 내일부터 다시 이제 아침 근무 들어가게 돼서 다음 주에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비도 오고 뭐 태풍의 영향도 있고 했어서 예, 그동안 조금 선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더워진대죠. 날씨가 오락가락 할수록 몸도 쉽게 지칠 수 있으니까 식사 잘 챙기시고 충분히 쉬면서 컨디션 관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남은 시간도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반갑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하늘호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담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호수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하늘호수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과일을 예쁘게 깎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어쩌면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정성껏 다듬어 내놓은 과일 한 조각이 왠지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이런 기분 탓을 핑계 삼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작은 일에 손길을 한 번 더 더해보는 것만으로도 익숙했던 일상에 기분 좋은 생기가 은은하게 번져나갈 테니까요. 오늘 아침 나를 위해 건네는 작은 정성 하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우로즈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네, 제 시간 첫 사연은 우리 꽁치님이십니다. 단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꽁치님. 그제 마트에서 10,000원 정도의 고구마 한 박스를 샀었는데 어제 오늘 잘못 읽었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다시. 그제 마트에서 10,000원 정도의 고구마 한 박스를 샀었는데 어제 오늘 쪄놓은 고구마를 형이 괜찮았는지 추가로 두 박스를 더 사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에 마트에 가서 양파 한 망과 고구마 두 박스를 사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연을 미리 읽었거든요. 근데 왜 버벅거리는 거지? 고구마를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 두 박스를 추가로 산다는 게 몇 킬로짜리를 사신 거지? 고구마가 그 박스로 사면 먹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그 좀 한계가 있잖아요. 쪄먹고 구워먹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예전에 고구마 한 박스를 한 박스가 생겨가지고 진짜 5만 가지 음식에 다 고구마를 넣었었거든요. 감자처럼 생각하고 넣기도 하고 이것은 호박이다 생각하고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고구마를 정말 좋아하기는 해요. 저는 F에 돌려서 자주 먹거든요.

근데도 이게 4인 가족이 다 먹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뭐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오만 가지 음식에 다 이것은 호박이다, 이것은 감자다, 네, 자기 체면을 하며 그렇게 음식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먹는 양이 상당하니까 금방 해치우실 수 있겠죠. 단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게 방송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우리 흑장미님께서 고구마 맛탕 그리고 닭볶음탕에도 넣고 그러셨는데, 제가 또 고구마 맛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하는 음식이 그닥 없거든요. 아, 제가 고구마 맛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지금 생각났네요.

사실 그 고구마 맛탕이 맛이 없을 조합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맛있어야 되는 조합인데 저는 왜 이상하게 고구마 맛탕은 맛이 없어요. 아니, 맛은 있는데 막상 먹으면 맛있죠. 달콤하니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근데 왜 별로지? 아니, 아까 얘기하고 나서 잠깐 생각해봤는데 이상하잖아요. 예,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조합이. 근데 왜 맛이 없었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구마. 저 고구마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호박고구마. 아, 자꾸 호박고구마 하면 그거 생각나죠. 그, 예, 남훈 씨 생각이 나죠. 저는 호박고구마 좋아합니다. 이시아님께서 단민이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하셨네요. 이시아님께서 청해주신 곡이 두 곡인데, 한 곡은 이미 알고 있는 곡이고, 한 곡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 없이 틀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시아님의 신청곡은 믿고 들을 수 있으니까.

정인이 엄마님이십니다. 단민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기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요. 아기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목과 코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해서 한의원에 가면 나아질까 싶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게 되면 한 손에 짐, 한 손에는 우산, 아기를 안고 최악입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그 비 오면 또 아이 데리고 외출하려고 하면 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혹시 몰라서 챙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뭐 그러다 보면 항상 한 짐이거든요. 그런데 비까지 오면 우산도 써야 되고, 생각만 해도 좀, 제가 어제 저희 이제 그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하면 아이가 아프다, 뭐 감기 걸리고 장염 걸리고 뭐 조금 나아지나 싶으면 또 뭐 중이염이 왔다 그러고, 그래서 계속 불려 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직장 생활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참 많죠. 제 주변에 제 친구들, 그 동기들도 보면 아이 키우느라고 직장을 거의 몇 년간 쉬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 어제 나누다가 옛날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네. 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금방 지나갔네 싶지만, 네. 고맘 때 이제 아이들 막 한참 아플 때, 네.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근데 또 확실한 건 또 잘 지나가는 일이니까. 아이들도 한 번씩 아프면서 크잖아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정인이 엄마님, 비 안 오고 좀 선선한 날씨에 아이 데리고, 비록 가는 길이 병원이지만 산책처럼, 좀 오랜만에 하는 외출처럼 그렇게 다녀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10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바다비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바다비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좀 전에 들으셨던 곡은 우리 나스럽게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더 보이즈의 기디업 그리고 에이티즈의 유토피아 두 곡이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우연히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에 어떤 청년? 청년? 아니 이제는 20대 뭐 20대 10대 친구들은 그냥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20대는 그냥 청년이라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머 나 나이 너무 많이 먹었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20대겠죠? 그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나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봤었거든요. 이 청년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 유명한 청년들인가? 유명하니까 뭐 그런 채널도 있는 거겠죠? 근데 뭔가 생긴 게 아이돌 같은 거예요. 화장도 그렇고 화장했겠죠? 어떤 꾸밈의 정도가 좀 아이돌 같은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은 이제 가수인가 보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에이티즈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청년들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에이티즈의 아 이런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었구나. 네. 노래 들으셨습니다. 그, 나스럽게님 아니면 도저히 뭐 알 수 없는 곡들이에요. 한번 우연이라도 좀 들어볼 못 들을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잘 안 들으니까 못 듣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런 음악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넘겨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럽게님 아니었으면 전혀 아 이런 노래 부르는구나 하고 몰랐을 것 같아요. 흑장미님께서 네, 우리 시아님을 위해 청해봅니다. 어제 신곡인 결의 흐릿한 잠 네, 이것과 함께 민기뉴 저 민기뉴 목소리 좋아합니다. 제가 말복에 틀어드렸던 이런 역같은 사랑 OST 김수영의 그때 우리는 이렇게 두 곡을 청해주셨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루미고그님이십니다. 일하는 중 오늘 새벽부터 멘탈 바사삭. 왜요? 저도요. 저도. 아, 그냥 항상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좀 무난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일을 하면서 그냥 하루가 정말 무난하게 흘러가면 뭔가 불안하기까지 하다니까요, 이제는. 어제도 그냥 참 무난한 날이었거든요. 아, 뭐 괜찮네. 좀 정리되는 분위기인 건가? 그랬는데. 예, 또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빵 하고 일이 터지고 또 그걸 또 수습을 해야 되니까. 아, 참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멘탈이 좀 바사삭? 뽀사삭? 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뭐 이제는 크게 놀랍지도 않아요. 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항상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좋은 날이 오겠지. 네, 거의 매일매일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겠죠. 좋은 방향으로. 우리 루미고그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청해주셨던 네, 한로루와 이무진의 곡 전해드렸고요. 주바라기님께서 단미님 사연은 없습니다.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알아주세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청해주신 곡이 주현미님의 곡이에요. 제목이 짜라라 짜라자짜. 사실 제가 저 트로트도 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제가 편협합니다. 음악을 듣는 그 이렇게 좀 편협해요. 그래서 맨날 듣는 곡만 듣고. 그래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은 그래요. 네가 좋아할 만한 곡 다 알아. 어떤 곡인지. 야, 내가 플레이리스트도 만들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로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현미님의 곡은 저희가 트롯방이 아니라 네, 송출이 어려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청곡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참 그 누구에게나 다 시간은 소중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내 시간 얼마나 소중해요. 그 시간을 내주셔서 다녀가셨는데 진정으로 듣고 싶으신 곡을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청해주신 곡 중에 태희의 꿈의 시간들 이 곡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 이 노래 엄청 좋아해요. 같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0: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1: 행복해져라 님이십니다. 단민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청소해놓고 아이스 라떼 한 잔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차 한 잔 할까요? 좋아요. 언제 할까요? 제가 아침에 라떼가 진짜 마시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또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싶고 그냥 커피가 되게 마시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커피를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 한 잔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기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여러분들께? 다이어트 중입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도 저는 기력이 늘 없었는데 요즘에 더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 뭔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진짜 조금만 더 이렇게 요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만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늘 하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이제 목표 체중이 있겠죠. 근데 그게 됐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큰 욕심이 없다.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뭐 나 그렇게 욕심 없다. 이랬었는데. 근데 조금만 그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요런 느낌. 예. 그래가지고 기력이 없나 봐요. 근데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마시고 있어요. 그럼 같이 한잔 호로록 할까요? 청해주셨던 키드와인의 전입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 결의 곡이 나가가지고 오늘은 청해주신 곡 한 곡만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봉틀 고양이님이세요. 한바탕 폭우와 폭염으로 건강 컨디션을 조절하기 힘든 상황인데 언니는 어떠신가요? 입맛이 없어서 대충 드시고 따님이 고3이라 언니보다 따님 취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요? 아, 뭐 대부분의 경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게 되죠. 예. 그 친구... 근데 사실 저희 집에서 예민까진 아니고 조금 성격이 가장 안 좋은 사람으로 본다면 제가 조금 더 그런 쪽이어서 저희 집 고3 그 친구는 진짜 좀 무난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크게 뭐 슬퍼서 우는 걸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네, 그 정도밖에는 없어요. 성격이 되게 무난하고 유한 친구예요. 유쾌하고 저랑 좀 달라요. 확실히 성격은 저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치를 보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고3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좀 눈치 보게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눈치를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눈치를 보네요. 예, 메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그 친구한테 맞춰주기는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또 저도 마냥 양보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커피 마시며 냉장고 청소부터 하고 싶고 점심을 해드리고 싶네요. 진짜요? 네, 맡기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사무실의 대표가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한방병원에 가셨어요. 몸살인지 아니면 체력 고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언니 목소리를 신청합니다. 제가 만든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계속 가려고 합니다. 바쁜 가을 겨울 시즌의 시작을 지금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언니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청해주신 곡이 BTS의 봄날이거든요. 네, 뭐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결국 우리한테 봄날은 오니까 그쵸. 조금 고단하거나 약간의 그 기력 없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 좀 예, 현명하게 현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예, 별탈 없이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봄날을 맞이하자고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단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즈씨님. 여기는 10시를 기해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비 안 와요. 요 며칠 사이 비가 많이 내려서 좋기는 하지만 통영 거제에 있는 친구들은 맞아요. 저도 뉴스 봤습니다. 너무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여기랑 날씨가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걱정입니다.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텐데 물난리가 나서 힘들어해서 큰일입니다. 뉴스를 보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루빨리 복구해서 안정된 생활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일에 어머니 생신이셨는데요. 여동생네 가족과 남동생이 집에 와서 축하를 다 같이 해줬습니다. 누구보다 근검 절약해서 한평생 살아오신 어머니이시지만 아직까지도 사치를 모르시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만 하십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을 언제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쵸. 요즘 저희 엄마도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너 신경 안 쓰게 할게. 엄마가 잘할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참 그렇네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엄마한테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고맙다고. 근데 엄마한테 고맙단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엄마는 저랑 통화할 때 항상 끊을 때 고마워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고맙단 말을 해본 적이 언제였지?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그렇네요.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금요일 오전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방송하러 들어오기 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방송하는 방법도 까먹는 거 아니야? 예, 저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아직 안 갔죠. 아까 그 단미님 방송하시다가 거제도 이야기하시면서 예, 맞아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문이 막히는, 그리고 정말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느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보내보기로 해요. 2시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어 난쟁이들아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너보다 내가 더 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와, 시원해. 가을이야. 그랬는데 미쳤어? 날씨 왜 이래? 어우, 왜 이렇게 습한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아까 단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있는 곳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어딘가는 산사태에 아주 난리 이런 난리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죠. 굉장히 평탄길만 걸을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오르막 그리고 롤러코스터 막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평온함이 여러분에게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심심한데 오늘 뭐 좀 재미난 일 없을까? 이런 고민할 수 있을 때 행복함을 조금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고요. 2시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날씨 좋아 라고 하셨는데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을 날씨처럼 또 때로는 선선한 저녁 날씨처럼 그렇게 시원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2시간 함께 나눠볼게요.

진영이가 불러요. 좋아해? 아니, 사랑해. 김뽁, 김치볶음밥. 예, 저는 김뽁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셨나요? 지금 시간 12시 28분 날려가고 있고요. 제가 회사에 있다면 2분 남았네. 준비 하고 있을 시간이네요. 12시 반 되면 회사에 종이 울려요. 그러면 점심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가죠. 지금 식사 안 하신 분들 얼른 빨리빨리 드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엄마는 식사하셨어요? 아이 때문에 아직 못 드신 건 아닌지. 반가워요. 한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그럭저럭 지냈어요. 어제 아들 영유와 검진 갔는데 역시나 키가 제일 문제입니다. 너무 작아서 두 번 재봤는데 역시 작은 69cm 나왔어요. 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속상하네요. 11개월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요? 나중에 영양제도 먹이고 성장 클리닉도 가보고 해야겠어요.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해봐요. 요즘 그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많은 좋은 영양제도 있고 또 주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라떼는 말이야 할 때 그 라떼는 영양 성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키성장이 좀 약간 적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천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하는데 그 중에 좋은 게 아이들의 성장판이 이렇게 자라날 때 점핑을 많이 해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줄넘기 그리고 뭐 기구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점핑 할 수 있는 거 그런 점핑 이렇게 자극을 해줄 때 굉장히 많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컨대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은 뭐 계란, 우유 이런 게 또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체질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인이 엄마가 많이 놀아주시고 또 정인이 엄마가 아이랑 함께 배드민턴도 치시고 예, 또 아이랑 뛰어놀기도 하고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장판 요즘에 검사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판 검사해서 병원에서 또 그런 거. 근데 그 주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대가 어마무시하니까 아이 때부터 쭉쭉쭉쭉 늘려주시는 것도 많이 해주시면 성장에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식사하시고 약간 한가하신가요? 아니면 지금 잠깐 여유 있어요? 그럴 때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여기는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희는 인나이브 그리고 세이클럽 채팅방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저는 바다비고요. 바다비는 인나이브에서 놀아요. 아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예, 타자 빠르게 칠 수 있고요. 여러분들과 바로바로 채팅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웃고 울지는 않을게요. 예, 같이 웃어드릴 수 있고요. 즐겁게 이야기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 보러 와요. 꽁치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조금씩 비가 내렸다가 그치고 그럽니다. 그 때문에 너무 덥지 않은 좋은 날씨입니다. 새벽에 짜파게티 한 봉지 끓여 먹고 아침에 조그만한 찐고구마 하나 먹고 대기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오네요. 커피 한잔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꽁치님 지금 날 보러 와요. 백마탄 왕자 아니고 왕자탄 백마님께서 왕자를 탔어요. 말 진짜 웃긴데. 왕자탄 백마님께서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저녁 늦게는 저녁을 잘 먹진 않거든요. 근데 모임 있을 때 아주 신나게 많이 먹어요. 제가 모임이 한 달에 딱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세 팀이 만나고 또 한 팀은 여자만 네 명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여자만 네 명 만나는 그 모임에서 이번 달에 보리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보리밥집이 저희가 퇴근 시간이 6시인데 7시면 문을 닫고 그러니까 최소 6시 뭐 한 20분 30분까지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시간까지는 못 올 것 같다라고 해서 메뉴를 바꿨어요. 참치로. 네. 72,000원짜리였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막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어요.

생각했던 만큼 막 어마무시하게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좀 약간 아깝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어디서, 아니요 얼음참치요, 근데 무한리필 거기에다가 가재? 바닷가재? 예, 그것도 엄청 즐겼어요. 근데 한 분이 꼭 그걸 먹자고 해서 만원짜리에서 갑자기 72,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여튼 자랑하는 거예요. 저 72,000원짜리도 먹어봤다고. 부럽죠? 먹어봤다고요. 뭐 그냥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랬다고요.

안녕하세요. 행복해져라님.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지고 계시는 거 맞나요?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방금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서 제출했네요. 처리 완료되면 한 달치 실업 그거 받네요. 한 달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이야. 이제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더위가 좀 지나면 재취업 준비하겠어요. 바다비님,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점심 만나게 잘 챙겨 드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놀러오세요, 날 보러 와요, 인라이브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라이브 대화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뭐야 뷔페로 보여. 나는 바답이다. 아니고 나는 답이다. 나는 이쁜 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섯 글자, 여섯 글자인데 나는 뿐돌이다야? 그러면 나는 이쁜 돌? 이렇게? 뭐 여튼 그래서 뷔페에서 만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죠? 바다비님하고 이쁜 돌님이 좀 예뻐요. 그래서 우리 둘은 사준다는 분이 줄을 서겠죠. 그쵸? 네, 이쁜 돌림과

저는 사준다는 분이 줄을 설 예정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들고 오세요. 뭐니 뭐니 해도 원이 들고 뷔페에서 만나요. 근데 제가 이쁜 돌림 그 사진을 봤거든요. 여리여리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뷔페에 가면 본전도 못 빼는 여자. 저도 본전도 약간 못 빼는 그런 여자라서 아 저희는 화장실에 숨어서 2박 3일 버티면서 먹을 예정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저는 진짜 진심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뭐 어떤 얘기할 때 뭐 먹자 뭐 사줄게 이런 거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특히 먹는 거 사준다고 할 때 진심 많이 행복하거든요. 와 생각만 해도 막 웃음 나오고 친구이고 그러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먹는 거? 보석? 아 제가 아까 여자 4명이 모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돈만 모으다 보니까 돈이 좀 약간 모여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금모회로.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금을 사자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여튼 뭐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좋네요. 금도 모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인생 뭐 있어? 먹고 죽자. 예쁘게 하고 살자. 뭐 그런 거지. 인생 뭐 있나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리고 예쁜 거 차고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쵸?

아직도 덥지만 화이팅입니다. 이 스팸이 더운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날이 굉장히 뜨거운 건 예컨대 양산에 있으면 좀 약간 시원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스팸은 사람의 기분까지 좀 약간 다운시키면서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느낌. 비 오기 전 날씨가 그렇잖아요. 차라리 날씨가 폭염이 났다 이런 느낌 좀 있더라고요. 아직도 덥지만 꿈꾸는 마음으로님 화이팅이에요. 반갑습니다. 또비니님.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요. 진짜로. 태어날 때 응애응애 할 때부터 목소리가 예뻤다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방송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주신 곡들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방송할 때 정말 그 아무런 사심도 없고 아무런 그 생각도 없이 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예, 오늘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뷔페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이쁜 돌림이랑 갈 예정이고요. 후식은 저희가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쁜 돌림께서 그냥 종이컵 아니고 정말 정말 예쁜 종이컵 구해 오실 거고요. 저는 노란 맥심, 하얀 맥심, 그리고 아메리카노까지 구해 갈게요. 뭐 저희가 그런 후식은 얼마든지 책임져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언제 하냐고요? 뷔페는 언제 하냐고요? 우리 이쁜 돌림이 정해주신, 이쁜 돌림이 좀 약간 멀리 사니까, 저쪽 경상도에 사시고, 뭐 저는 별로 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저기 전라도에 사는, 썩을 아니고, 서글이란 분 있는데, 뭐 가다가 픽업도 해줄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이쁜 돌림이 날짜 잡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그런 모임 있을 때는 우리 흑장미님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예, 또 흑장미님 모시고 가야 되니까 뭐 여튼 생각만 해도 웃기고 생각만 해도 재밌고 제가 이쁜 돌림에게 하는 말 돌아 미모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또 가오가 있잖니 후식도 우리가 책임지자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잠시만 음악에 취해주세요.

또비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린의 시간을 거슬러, 박상민의 은하수, 바비킴의 1년을 하루같이 곧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나스럽게님, 우리 인연이 몇 년째인지 아주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네요. 배부르니 졸리네요. 이번 주도 힘내보아요. 그 깜빡 잠드는 거 있잖아요. 뭐 10분

이 정도 잠자는 거 그거 굉장히 피로회복에 좋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주 잠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참치에 72,000원짜리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산에 콩 카페가 생겼어요. 베트남 커피, 베트남 음료가 이제 주된 그런 곳인데요. 코코넛 커피, 그 코코넛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유가 많이 포함된 저는 그 예, 여튼 가본 적이 없어서 베트남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베트남의 음식을 또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그 이틀 갔거든요. 그 전날 또 모임이 좀 있어서 두 번 갔는데 코코넛 커피가 좀 약간 달달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약간 초코 커피 같은 거, 예, 그런 거 먹었거든요. 베트남 쌀국수는 입에 맞지 않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멸치국수 쌀국수는 먹을만.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인이죠. 약간 그 향내 나는 거 전혀 못 먹거든요. 고수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한 분은 두리안 스무디 거기에다가 커피를 추가해서 그게 8,100원이에요. 근데 그 두리안 향이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그걸 시키고 저는 후르츠 스무디 플러스 커피를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느낀 거 베트남 후르츠 커피보다 두리안 커피가 그래도 먹을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 거기에다가 그 굉장히 크루아상이 이렇게 달 수 있어? 이렇게 달아도 돼? 그리고 망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거는 이렇게 딱딱해도 돼? 약간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와 진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서 정말 뼈말라가 되지 않았을까 아주 살짝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자, 뚜비니님의 신청곡 두 곡 전달해 드릴게요.

0: 하루의 시작, 똑같은 생활의 반복 속에 끈질기게 나를 놓지 않게 난 세상이란 바구니 속 작은 공. 행복이란 게 내 청춘의 방구석 어디쯤 숨었다면 난 쓰레기통 탁자 및 신발장 안까지 싹 다 뒤졌겠지. 하지만 나 바랬던 것들 여기 없네.
1: 아까 콩 얘기해서 콩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일수 방송국 바다비의 가요 FM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게시판 데이트 달빛사랑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끔씩 여행하잖아요. 여행할 때 요즘에 그 숙소비 때문에 당일 여행 이게 굉장히 좀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저런 거 좋은데?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뭐 대부분 여행을 가시기 위해서는 1박이나 2박 정도는 해야 여행 기분을 또 만끽할 수 있겠죠. 옛날 한 옛날에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그 제주도도 이제 회사에서 보내준 거 두 번? 그리고 신혼여행을 한 번? 세 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보내준 거에서 갔을 때 롯데호텔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구경한다고 하나? 그 여기가 올인을 찍은 뭐 그러면서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 호텔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1박을 하는데 가격대가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30만원? 40만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뷔페까지 먹으면 50만원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 가면 호텔에 호캉스 할 경우 두 명에 100만원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1박에. 그러면 가성비가 1박해서 정말 힐링하고 오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제주도에서 일반적인 특급 호텔 정도? 뭐 1박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런 데를 가는 게 나을까? 막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저는 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제주도에 가면 가격이 옛날만큼 저렴하지 않아서 제주도에 가느니 차라리 동남아에 가서 재밌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도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행이 좋을지 가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놀러가서는 약간 쉬는 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중간 정도의 여행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강원도에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고 강원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 여행을 많이 안 해봐서 사실 마음은 가보고 싶다. 백록담도 보고 싶고 강원도도 가보고 싶고 제주도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결론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최고지 않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행의 묘미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해요. 여행 가는 것보다 좋아하는 가수 보고 오는 건 어때? 그런 생각도 가끔 또 하거든요. 어제 선생님이 한 분 얘기하시는데, 나 멜로망스 보고 왔어. 너무 잘생겼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멜로망스도 보고 싶다. 잔나비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콘서트를 갈까? 여행을 갈까? 갸우뚱?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저는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점심시간과 여유시간 그리고 그리고 약간의 휴식시간을 책임져드리고 있고요. 신청곡은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 닉네임을 하도 바꿔가지고 나스로케님 나스로케님의 신청곡 다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정인이 엄마 또 가끔씩 이야기해주는 정인이 엄마 외 프라비다님 이쁜 돌림 그리고 우리 흑정미님 인사하고 가셨고요. 뚜비니님 그리고 또 이야기해주신 꽁치님 하늘도아미님 난나야님 어디갔니 서그라 서글님 왕자탄 백만님 러그님 많은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많은 분들께서 직업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견이나 어떤 실천을 행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나 실천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게 가장 많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끔 드는 생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남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보다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내 말이 옳다고 내가 하는 게 이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아니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멘트 그만하고 노래나 틀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격이 아주 까칠할 때는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음악 끄시고 다른 방 가셔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멘트할 때 그냥 소리 줄이세요 이런 멘트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 듣기 힘들 수도 있지 싫을 수도 있지 누구나가 나를 사랑할 순 없지 내 목소리를 좋아할 순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멘트 많이 했으니까 다음엔 조금 해야지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나의 아직과 나의 고집이 조금 더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은 바다비 가요 FM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착해졌는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저 지금 수박 먹었거든요. 근데 입안이 얼었어요. 와, 날씨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요. 오늘 아침에 수박 잠깐 먹었을 때 아이 시원해 하고 먹었는데 에어컨 켜고 그 밑에서 수박 먹으니까 입안이 얼어붙네요. 곧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시원함이 그리고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 하잖아요. 먹을 게 가득한 가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예, 준비하고 계시고요. 달빛사랑님과의 데이트 지금부터 함께 하세요.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부리는 사치가 있어요. 에어컨 키는 거. 얼어 죽어도 킨다. 약간 그런 느낌? 예, 근데 날씨가, 밖에 날씨가 선선해지나봐요. 진짜 추운데요? 집안에서 웃어서 춥다니, 이 날씨가 지금 맞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경비 생각 많이 하고, 뭐, 금은보석 이것도 생각하고, 명품은 뭐, 꿈도 못 꾸고, 뭐, 여튼 그닥 사치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에어컨 사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그럴 날씨가 환절기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과 더더더더 시원한 시간, 아직까지는 시원한 시간 맞죠? 시원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방송 두 번 잡혀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자, 올댄키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다음에 우리 또

오늘이란 말 속에 신선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 내일과 미래를 열어주는 영원한 징검다리입니다. 오늘이 탄탄하게 여물면 내일은 더욱 견고한 날이 맞을 것이고 오늘이 빈약하면 내일 또한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글은요, 김옥님의 가끔은 삶이 아프고 외롭게 할 때 주게라는 글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결정된다는 말.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코 결정하는 일이 오차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활짝 마음 활짝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근데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날씨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기는 했지만 선풍기 바람이 조금 차가워서 끄고 있어요. 그래서 뽀송뽀송해서 좋기는 합니다. 우리 바다비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하신 바다비님께 다 같이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방송, 즐거운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점심 식사 다 하셨겠죠? 맛난 점심 식사 드셨나요? 배볼록하게 드셨나요? 배통통 두들기면서 아, 잘 먹었다 하셨나요? 반찬은 무슨 반찬? 김치만 놓고 드신 분들 없으시죠? 거기에 개구리 반찬까지 합해지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쌀국수 먹었어요. 쌀국수 먹고 거기 뭐지? 월남쌈인가? 그거 해가지고서 이렇게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고 왔답니다.

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어떤 노래를 전해드릴까 한참 고민해봤습니다. 그 여름이 다 지나가지만 서핑이라는 게 여름에는 많이 하시죠. 그죠?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그리고요. 잭잭의 서핑이라는 노래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서핑 함께합니다.

네, CJ 모집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CJ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창란 올라왔어요. 신창란에 우리 꽁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전효성의 택시 드라이버, 앨리스의 댄스 온, 그리고 라이드썸의 얼라이브. 이렇게 세 곡을 청해주셨군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장대비가 내립니다. 우와우. 서울은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장대비가 내리기 전의 더위 때문에 선풍기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점심을 안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녁 부대찌개 먹기 전 미리 뭘 좀 먹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밥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밥 약간 퍼서 양념 간장에 김 싸 먹어봐야겠네요. 서울도 비 내리나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서울은요 진짜 햇빛은 쨍쨍, 간혹가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기는 해요. 그런데 햇빛은 쨍쨍입니다. 서울은 지금 현재 기온 30도가 넘고 있어요. 우리 꽁치님 계신 곳은 비가 오고 있군요. 장대비가 이제 비가 웬만큼 내려져서 그만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안 온 지역을 와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쵸? 그 태풍의 여파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꽁치님 점심은 드셨겠죠? 드셨는데 점심을 안 먹었다 그랬나?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저녁 시간에 많이 먹게 되는데 배고팠다 먹으면 더 맞기면 먹게 되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하려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물부터 먹고 밥을 먹으라고. 맞아요. 꽁치님 말씀대로 김에다가 간장 양념장에다 김 싸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 밥도둑인데 밥 많이 먹었겠어요. 우리 꽁치님 오후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비 내리는 오후지만 후덥지근한 오후지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신청란에 다녀가 주신 행복해자라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런웨이 그리고 성희의 종이비행기 이창섭의 뉴웨이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리님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시고 오시는 거죠?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더니 구름이 꼈네요. 해빛이 없으니 덜 덥긴 하네요. 시원하게 아 한잔하면서 방송 잘 들을게요. 남은 오후도 잘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햇살이 너무너무 따갑죠. 뜨겁지가 않고 따가워요. 그죠? 오존층이 파괴돼서 직접 비춰가지고 따갑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쵸. 요즘에는 뭐 오존층도 파괴

하게 되고, 그래서 햇살을 닿으면 그 부분이 너무 까맣죠. 아우, 저는 까만 거 싫거든요. 여름 되면 많이 타는데, 타고 나고 나면 주근깨가 생겨요, 팔에. 그래서 저 주근깨 많이 생겼어요. 행복해져라니, 점심 만나게 드셨나요? 저는 점심 아주 만나게 먹었습니다. 오, 예, 소나기 소식이 있군요. 전 몰랐어요. 시원하게, 아, 한잔하면서 들으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움 가득,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제가 커피를 한 잔 가져오는 바람에 사연 CM송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신청란에 우리 낯스럽게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더보이즈의 오슬레미오, SF9의 맘마미아, 펜타곤의 빛나리 봄는, 잠이 안 깨네요. 오늘도 낮방송 잘 부탁드린다고 코코팜 슝 보내요. 힘내봐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졸려와가지고 왜 이렇게 졸리운 거죠? 아, 약을 먹었더니 그 약 기운이 아마 돌아서 졸리운가 봅니다. 요것만 잘 넘기면 조금 괜찮아지겠는데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서 한 잔 마시려고 타러 갔더니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 낯설게님도 많이 졸립다고 하는데 어째요? 투닥투닥 조금 자고 일어나긴 했나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오후 시간은 시원하게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하고 아름다운 것. 이 춤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 그대의 목숨을 거둔 목숨 몸이고 나의 몸이. 분명 운명의 장난 속을 멸의 사랑. 철러버린 너의 밤이건 붉은 빛빛으로 남아 가슴 창이 되리. 나의 모래 이대로 날

네, 우리 나스라깨님 신청곡 아주 신나는 곡으로 해서 잠이 조금 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간 좀 나른한 시간이긴 하죠. 다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일하려고 하면 좀 나른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신청 내내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간만에 방송을 쉬니 뭔가 엄청 한가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상한 날이네요. 사실 할 일이 태산인데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흐흐 잘 들어요. 듣다 조금 자야겠어요. 맞아요. 좀 자요. 장미님은 푹 자야 돼요. 늘 항상 뒤에서 수고로움이 많잖아요. 그쵸? 성시경 권진환이 부르는 잊지 말기로 해 카다가던에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체내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헤어졌겠다. 4월이 지났으니까. 그쵸? 지금은 8월인데.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흑장미님 늘 뒤에서 수고 많이 하죠. 빈 시간들 다 때우고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이런 날도 있어야죠. 쉬는 날도 있어야지. 번아웃이 안 옵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고요. 푹 지금 시점이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 자면 안 돼요. 언제나 좋은 날 하고요. 언제나 행복할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이제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인가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필사마님 어디 갔다 오셨나 했더니 아프고 일이 바빴다고 하네요. 인피니트의 남자가 사랑할 때, 방탄소년단의 보조개, 코르티지의 레드레드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휴가 후유증 떨쳐내고 몸 상태 100% 회복한 사마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와중 수요일 쉬는 날이라 집에 있는데 편안하네요. 부산은 폭염주의보입니다. 막판 더위가 아닐까 싶기도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안마의자에 앉아서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아주 최고의 휴일을 즐기고 계시는군요. 안마의자 앉으면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이 됩니다. 부산은 폭염주의보라고요. 완전히 덥죠. 서울도 더워요. 지금 현재 31도고 대체로 흐리고 있는데요. 햇빛이 날 때는 너무 따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휴일 만끽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졸면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잠이 조금 깨고 나니까 마지막 신청곡 할 때가 됐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도대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비주의 러브러브, 정인의 사랑은, 성시경의 I love you 하셨는데 성시경 노래가 겹쳤어요. 그래서 거미의 I love you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만약에 더 듣고 싶은 곡 있으면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0: 네, 신청곡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달빛사랑이 선곡으로 함께 할 겁니다. 더 듣고 싶은 곡 있으십니까?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우리 악마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1: 어머나
0: 예쁜 사연과 함께 그리고 또 신청곡 두 서너 곡 함께 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톡 건드렸더니 톡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부산스러운지 모르겠네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최동아의 너라서 그리고 너라서 사랑해 김태우의 너라서 다비치의 너라서 세 곡 함께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마음 끌리는 대로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하나요? 아주 어려운 건 그렇지만 그냥 뭐 저는 마음 끌리는 대로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그럴 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패하면 속상하죠. 우리 그런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곡을 준비한 노래는 니아의 너의 세상에 내가 살아가 조선 힙합의 너의 차선 전해드리면서 엔딩곡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악마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선물 주시고 추천 불러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꾹꾹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하죠. 그리고 낮 기온은 뜨겁고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우리 하늘로서 분들은 감기 걸리지 않고 언제든 건강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즐거운 하루,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아, 오늘 더워요. 힘들어요. 아우, 땀이 줄줄 흘렀어요.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끝내서 샤워를 못하고 에어컨을 틀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덥죠? 음악으로 좀 신나게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방송 우리 달빛사랑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더위가 쭉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올여름 사계절 내내 조심해야 될 게 많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르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

네, 행복해지라님의 천곡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악모님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내일이 주말이죠? 잠시만요.

전 끝났어요, 휴가가. 네,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습도가 높은 게 아주 후덥지근하네요. 저녁은 또뭐 먹을지 고민. 매일이 고민이에요. 악마님 은 만난 저녁 드시고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맨날 저녁 걱정이죠. 네, 일단은 제가 잠시 작은 아이 퇴근하신다 그래서 데리고 오고요. 마저 남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보고 음식 엄마 음식 맛있어, 엄마 음식 잘해, 요리 잘해 그랬더니 웬수가 비웃더라고요. 우리 행복해 자라님께서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듣습니다. 비 온디라 굉장히 습하고요, 꿉꿉하고요, 덥네요. 참고로 부산은 폭염주의보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더울 거예요. 열대야 현상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기도 무진장 덥습니다. 아, 근데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안 오죠. 눈도 많이 안 내리죠. 날씨도 뭐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날씨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피사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쉬는 날푹 쉬면서 네, 띵가띵가 놓으세요.

네, 오늘도 사연 많이 한가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한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꽁치님의 사연 만나기 전에 세 곡의 잔잔한 곡으로 전해드리고 우리 꽁치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제목 똑바로 보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인가요? 그래서 가사들이 더 애절한가요? 오작교. 아, 그렇군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곡 남기고 갑니다. 오늘은 좀 피로해서 쉬면서 들어야 할 듯합니다.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그러게요. 좋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고 행복한 시간을 쭉 이어서 가고 싶은데 지금 마음이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는 것도 2시간이 마음이 좀 여러분들과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마음은 좀 복잡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꽁치님도 배가 고파서 누워 계신다고 하는데 배고프면 드셔야 합니다. 많이 드세요. 뭐 살찔 거 생각하면 드신 만큼 운동하면 됩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좋은 저녁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언니. 오늘 제가 목이 너무 아프고 코 비염에 이비인후과 갔는데 시장 쪽은 오후 진료. 아무래도 안에서 비도 오는데 아기 안고 다 걸어서 진료보는 병원에 갔어요. 보통 수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는 것 같던데. 네, 진료 보는데 목 염증이 생겼다는 코는 비염이고요. 아기들보다 제가 환자 됐어요. 약 먹고 하면 빨리 낫겠죠? 오늘도 좋은 음악 잘 들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아이 키우는데 엄마가 감기 걸리고 하면 되게 아이한테 미안하죠. 괜히 옮기면 어떡해. 그리고 약 먹고 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이죠. 네, 우리 정인이 엄마는 모유수유가 끝났잖아요. 끝나지 않았나요? 저는 두 아이를 모두 모유수유를 했기 때문에 감기가 걸려도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어린아이 아기들 키우면 아기죠, 완전히. 아기 때는 약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는 않더라고. 나이에 비해서 제가 건강했나 봐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그냥 먹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모유수유 때는요. 그래서 못 먹었던 게참 많았는데,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먹고 싶은 거. 그걸 못 먹었어요. 큰애 하고 난 다음에 얘만 끝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나할거할수 있겠다 싶었는데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못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매운 것도 많이 못 먹고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먹어서 살만 두룩두룩 쪄 있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건강해야 됩니다. 드시는 거잘 챙겨 드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뜨거운 물보다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해서 많이 많이 드시고요. 코에 비염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환자 됐으니까 우리 환자복 입을까요? 네, 아이 키우면서 아프면 진짜 고생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낯설게님 반외부 인사 나눴죠? 추티하셨죠? 고마워요. 제목은 제목일 뿐 가사는 가사일 뿐 재탕 올리고 잘 들어요. 힘내세요. 제목일 뿐이라도 가사일 뿐이라도 재탕일 뿐이라도 좋으네요. 제 시간에 저만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보이지요? 뭐가 말도 안 돼요. 저 보이는 거 맞죠? 저만 봐야죠. 누굴 봐요? 네, 아무튼 우리 나스럽게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조심해서 퇴근하고요. 안전 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녁도 꼭 챙겨 드시고 노래 들으면서 네,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망고치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7월 7석이네요.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요. 잠시 멀어졌던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는 날이기도 하죠. 악마님은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애틋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애틋하게 접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뭐 있으시다면 제가 오작교가 되어드리고 싶네요. 다리 한번 놔주실래요? 다리에서 밟게 제 허리가 벗겨진 듯 어떠하리요? 제가 다리가 되어드릴 테니 저를 밟고 건너가세요. 둘다 같이 밟으면 될것 같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다시 만날 인연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만나게 한 번쯤 또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만날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헤어지면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 뭐 만나본 적이 없고요. 그냥 제가 씹 오기 전에는 처녀일 때는 우리 나스럽게님께서 청해주신 제목처럼 저만 보고 말도 안 되게 예쁘고 말도 안 되게 날씬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아 이놈의 자식 어디서 잘 살고 있나 하면서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지금은 만나더라도 모른 척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내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생각은 한 번씩은 했죠. 근데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그닥 뭐 좋은 인연도 아닌데 뭐 한다고 만나요? 네, 우리 코만구치님 그냥 현실에 충실하면 됩니다. 현실에 곁에 있는 사람한테만 충실하면 되고요. 뭐 지나간 과거는 묻어두는 게 약이라고 봅니다. 아, 괜히 꺼냈다가 쥐약이 뭐 어떡해요. 네, 우리 코만고친께서 청해주신 김다영 곡은 제가 송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로 한 곡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우리 코만고치님 좋은 인연이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아요. 7월 칠성날 오작교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날지 화이팅 해보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이죠. 입추가 지났는데 아직도 여름입니다. 네, 우리 코만고치님의 더위 먹은 갈매기. 그래서 갈매기가 바다 가면 새우깡 던져주잖아요. 바다에 던져야지 새우깡을 먹나? 더위 먹어서? 아, 물에 줄은 새우깡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런 건가? 그런 건가? 아무튼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사연 천곡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선곡으로 전해드리고요. 다음 방송 여러분의 퇴근길 스타비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과 천곡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세곡 정도 듣고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곡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커먼거치님께서 애틋한 그런 사람 이 가사말처럼 죽이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두 곡 선곡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내일 목요일 금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4시에 방송 시간이 있고 내일 상황 봐서 데이트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다고 믿었던 것들 중에 정말 내가 좋아해서 원했던 게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요. 어쩌면 그중 많은 것들은 다들 그걸 원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 원하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어느새 내 것인 것처럼 쫓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걸까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더 소중해지는 곳에 내 시간과 마음을 조금 더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내 가치가 진짜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오늘의 첫 번째 신청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앙쿠미님 반가워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빌 때 안 오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니 와도 너무 오더니 다시 제자리 무더운 여름날씨입니다. 그래도 요즘 밤엔 에어컨이 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해가 갈수록 요상한 날씨 때문에 적응이 안 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뜨거운 지상은 뒤로 하고

지하로만 다니게 되는 건 아닐까요?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건물들이 수상가옥으로 변신하는 세상이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린 적응의 동물이니까. 오늘도 신박한 상상을 하면서 웃어봅니다 하셨어요. 저도 요즘 이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요. 과연 이렇게 지속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수상가옥보다는 빙하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건 아닐까. 이제 곧 겨울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여름이지만 겨울은 또 어떻게 얼마나 더 추울까 지금 미리부터 좀 겁먹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겠죠? 가스요금이 정말 엄청나게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좀 빈틈 없이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준비하는 걸까요? 아직 여름인데.

첫사랑 러브티콘 하이키 여름이었다 온앤오프 널 만난 순간 함께 해봤습니다. 앙크미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가 왔었어요. 하필 아기 데리고 병원 가려는데 심각하게 오는 거 있죠? 그런데 비가 와도 밖에 있으니까 더 더웠습니다. 오늘따라 반갑지 않은 나쁜 비였어요. 오늘 아프긴 한데 할 일은 태산이네요. 울고 싶어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저도 같이 울고 싶네요. 어떡해요. 괜찮으신 거죠? 오늘 저희 아이가 학교 마치고 배구부 연습하고 집에 왔는데 완전히 그 영혼이 나간 그런 상태예요. 네, 그냥 아이가 뭔가 좀 뭔가 가출한 느낌? 영혼이 가출한 느낌? 아이는 몸뚱이는 집에 있는데 뭔가 감정 이런 게 없어요. 보면서 많이 지쳤나 보다, 힘들다 보다,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짠한 거 있죠? 그래서 뭔가 좀 활력을 넣어주고 싶고 또 도파민을 좀 주입할 수 있다면 넣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인이 엄마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실까 살짝 걱정됩니다.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셔야 돼요.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투어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이즈나의 사인까지 이어갑니다.

저희 동네는 화요일마다, 네, 아파트는 화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그냥 그 날만 되면 버리기가 싫더라고요. 아, 미루고 싶고 하기 싫고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그렇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그리고 한 달째 되는 날 어제 드디어 네,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한 세 번 정도 타서 날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게으름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딱 실었는데 중간에 기사님이 다시 타시더니 이게 뭐예요? 뭐? 쓰레기를 한 달 만에 버리시나 봐요? 라고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셨는데 진짜였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한 달 만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렸는데요. 저희 아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을 입어가지고 왼쪽 손을 사용을 잘 못해요. 막 물집 잡혀가지고 들 수가 없는데 나머지 한 손으로 자기가 나를 수 있는 것들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제가 다 날랐거든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고 버리는데 2시간 반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쑤시고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나의 그 자그마한 그 시간들이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서 큰 시간이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고요.

유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동해 굿데이, 려욱의 카모마일, 예성의 너와 님은 안 돼 전해드렸어요. 슈퍼주니어 팬이라고 듣긴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음악들 들어보니까 역시 팬이 될 만하네. 음악들이 참 좋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꽁치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멘탈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요. 잠시 멘탈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뭔가 의욕이 생기지 않고 피곤하고 자고 싶고 막 그랬는데요. 네, 이제 오후가 지나가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막판의 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신나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꽁치님도요, 얼른 회복하셔가지고 즐거운 오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재창 사랑하고 있다는 걸, 범진 그대와 함께 VOS 잘 살고 있다 이어갑니다.

분리수거를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스타비님. 누가 하라고 하면 그냥 하기 싫어하시는 청개구리 같은 님. 목소리에 따뜻함에 숨은 반전 매력이 있네요.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거송님께서요. 제가 예전부터 뭔가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허당이다. 네. 또 저의 어쩔 수 없는 매력이죠. 버릇처럼 새새 샌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KCM의 곡. 덧붙여주신 미치는 무엇일까요? 거송님의 신청곡 곧 이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보통 저녁 식사는 몇 시쯤에 하시나요? 퇴근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퇴근이 6시나 아니면 7시 정도일 테니까,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8시 정도에 식사를 하실 것 같아요. 나스님은 벌써 드셨군요. 저녁 먹었더니 졸리네요. 한쪽 귀 두고 잘 듣습니다. 힘내세요 하셨어요. 네. 든든하게 잘 드신 거죠? 엑소의 코코밥, 위너의 럼미럼미, 워너원의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그리고 NCT 드림의 위고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0: 시간 가도 식지 않을 걸 몸만 사려 Don't play we go
1: 아무리 빨리 달려도 we don't run out 밤과 낮의 차이 상관없이 stay alive
2: Look time fly we fly 변화와 timing 수시간 달라 everyday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0: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한다면
1: 자완해.
2: 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0: 사랑은으로 시작하는 문장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 뒤에 다른 말을 채워넣죠. 누군가는 사랑을 향기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그냥 사랑은 이라는 말 자체로 문장을 열어두기도 해요. 향기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남아있잖아요.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데 분명히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사랑이 끝난 자리에도 그런 것들이 남습니다. 함께 걷던 거리를 지날 때 우연히 스친 향수 냄새에 걸음이 멈출 때 사랑은 떠났는데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 그래서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한다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간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나간 자리마다 오래 배어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싶네요.

지나간 사랑도 이렇게 향기로 남는다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곡은요, 더 네임 사랑.

사랑은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함께 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또 다른 사랑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정말로 우리들의 싸이월드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싸이월드에 있던 사진첩들, 그리고 일기장들, 물론 중요하지만 전 특히 음악 목록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과연 제대로 부활할 수 있을지. 부활하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리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블루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뭘 해도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 전환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몸이 살짝 긴장하는 일을 하기. 더운 날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등록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껴보는 것. 약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찾아오는 각성이 무감각한 하루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둘째, 얼굴만 알던 사람에게 짧게 말을 걸어보기. 자주 가는 가게 사장님, 운동할 때 마주치는 사람 등등 얼굴이 익숙해진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가벼운 인사 한마디를 건넸을 때 돌아오는 기분 좋은 반응이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대할 만한 일정을 미리 잡아두기.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무언가를 직접 할 때보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주말에 볼 영화 한 편, 가볍게 떠나는 여행, 이런 걸 계획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찾아올 기쁨을 기대하면 평범했던 하루도 특별해지겠죠? 넷째, 하루의 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하루의 끝이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좋은 날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샤워, 짧은 독서,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힘든 날일수록 하루의 마무리를 나만의 행복으로 장식해 봅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익숙한 장소를 낯선 시간에 가보기. 똑같은 장소여도 방문하는 시간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새벽 6시에 동네를 산책하거나 오전 10시에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익숙했던 곳을 낯선 시간에 방문해서 일상의 무료함을 깨뜨려 보는 거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행동을 먼저 바꿀 때 좋은 기분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 글은 남들 다 챙겨도 내 마음은 챙긴 적 없었다 라는 책 중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다섯 가지를 다 하기는 힘들겠죠? 이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새벽 6시에 동네 산책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 봐요.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고 막 그렇거든요. 요걸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가능한지.

어쩌다 보니 세 곡의 리메이크 곡을 듣고 왔네요. 이수현의 푸른 산호초, 남유정 바다의 왕자, 그리고 에타트 3, 4까지 듣고 왔습니다. 한우로서 방송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음악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고요. 여유 있게 선호곡,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신청곡 그리고 사연 전해드릴게요.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가장 좋았던 곡, 네, 라니의 이제는 안녕, 네, 한 곡만 듣고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꽁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블루님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시간에 진짜 진짜 오랜만에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간만에 가게에서 파는 밀키트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역시나 진짜 맛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트에 가서 양파 15kg 한 망, 고구마 5kg 한 박스, 두부 한 모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집으로 가져오니까 어떡해요. 소화가 다 되어버렸네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날씨가 괜찮아요. 늦여름 밤처럼 분위기가 납니다. 부대찌개가 좀 남았는데 생각난 김에 좀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서 내일 먹게 보관해야겠어요. 오늘은 좀 시원한가요, 블루님? 즐겁게 방송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재밌고 신나고 포근하고 기분 좋은 밤 시간

밀키트도 맛이 있나요? 밀키트는 제가 예전에 청정원 건가? 그게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었는데 그건 괜찮았어요. 청정원 부대찌개는. 아무튼 오늘 맛있는 거 드셔서 기분이 좀 좋으시죠? 저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청해 주신 곡 정효빈의 노래는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원의 너를 좋아했던 그때, 서이라의 모든 순간 너였어 두 곡 더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가창력 3대장 맞죠? 김이 나아 누구였죠? 김나박 김나박이었나? 아무튼 나얼, 박효신, 김범수 이수까지 4대장이네요. 박효신의 노래였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얼마 만에 만나는 건지 반갑네요. 오늘 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기 키우면서 힘든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아프기까지 해서 오늘은 환자가 됐어요. 그래도 아들의 살인 미소에 녹아 힘듦을 참고 열심히 버텨봅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그 정인이 엄마님 사연 보면서 너무 막 안쓰러워서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옆에 계셨으면. 저는 뭐 너무 워낙에 오래돼서 이제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요즘은 막 그런 아기들 보면 어떻게 키우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가들 웃는 얼굴에 그동안의 힘든 거다 녹아내리죠, 정말. 그 가끔 제 알고리즘에 애기들 웃는 거, 뭐 옹알이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뜨거든요. 강아지 영상, 또 애기들 영상 이런 게좀 많이 뜨는데 남의 집 아이인데도 저는 보면서 막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엄마면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 거 보고 그 훨씬 더 힘듦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감기 걸리셨나요? 왜 아프실까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곡은 박효신의 노래 한곡 전해드렸고요.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한곡더 전해드릴게요.

우리 양쿠미님께서 또 사연란 다녀가셨습니다. 요즘 우리 양쿠미님은 방송을 안 하시죠? 목소리 듣기가 너무 어렵네요. 요즘 불면으로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멍한 날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9시만 되면 침대 위에 누워 잠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9시에 누워도 이상하게 11시가 넘어야 겨우 잠들더라고요. 그래도 새벽에 잠들지 않는 게 다행인 거겠죠? 오늘도 하늘호수 방송 들으며 하루의 마무리를 해봅니다. 질방하세요.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신청 음악 남겨주셨어요. 저는 저만 못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잠못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는 한 12시, 11시 반쯤에 이제 눕는데, 한 30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막이 휴대폰이 아무튼 문제예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다가 이제 막 졸린 것 같아서, 잠이 오는 것 같아서 탁 놓고 잠을 자면,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 1시, 2시? 어떤 날은, 어제 같은 경우는 4시에 잠들었어요.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아주 고민입니다, 저도. 뭘 해야 잘잘수 있을까? 운동을 하는데도 그렇네요. 뭐 호두를 먹어라,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별의별 방법이 다 있던데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말 잠이 잘 오려는지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에 막 운동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잠이 좀잘 오려나요?

독서와 영화를 좋아하고 지원이를 사랑하는 여리여리하고 언제나 다정한 제가 왔습니다, 수희님. 이제는 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블루 누나 안녕하세요. 여느 수요일에 방송하시러 오셨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잠깐의 선선함을 뒤로하고 여름은 여름인 양 다시 무더위가 기승 중입니다. 식염 포도당도 잘 챙겨 먹고 수시로 물을 벌컥벌컥 먹어도 무더위에 저질 체력. 오늘 하루도 어찌어찌 연장근무 끝내고 퇴근하는 길에 동네에 동태집이 새로 생겨서 뚱땡이형 1, 뚱땡이형 2, 애착인형 동생 한 명이랑 밥한술 뜨고 왔는데요. 동태찌개 집인데 치킨도 팔고 피자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요새 물가를 생각하면 가격도 착한 편이고 기본차는 슴슴했고 밥이 무한 리필에 만족했고 10시까지 한다는 거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시골 동네라서 해 떨어지면 문 닫기 일쑤인데 십수년 먹부림 경험상 합격. 아무래도 아지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연장 근무 수당보다 두 배로 밥값이 많이 나왔지만 296번째 맛집 찾은 거에 만족해 보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방송 힘내세요. 끝. 296번째 맛집이란 거에 1차 놀랐습니다. 그렇게나 많아, 요 맛집이? 제주도에? 서울까지 합친 건가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맛집 손가락에 꼽아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96번째 맛집. 그리고 동태찌개 집인데, 치킨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치킨을 팔면 또 피자도 같이 팔수 있나요? 신기하네요. 치킨도 팔고, 피자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저도 오늘 점심에 운동하고, 그 김밥이랑, 그 뭐죠? 닭강정을 같이 파는 집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거길 갔어요.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김밥이랑 닭강정이라니. 김밥에 라면이면 모를까. 김밥에 떡볶이, 이런 것도 아니고, 김밥이랑 닭강정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닭강정이. 저는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닭강정이 너무 맛있어서 김밥은 남기고 닭강정은 다 먹었답니다. 요즘은 아마 그렇게 좀 팔기도 하나 봐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러면서 은근 어울리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기본찬이 슴슴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집 같아요. 보통 식당 보면 다막 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슴슴하게 해야 많이 먹잖아요. 오늘은 수희님은 맛집을 찾으셔서 기분이 좋고, 우리 꽁치님은 맛있는 부대찌개 먹어서 기분이 좋고, 저는 맛있는 닭강정을 먹어서 기분이 좋고, 아주 좋으네요. 신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우리 앙코미님 신청곡이었죠? 한곡더 전해드렸습니다. 10년 만에 재결합을 했다고 하죠? 처음에 이 노래의 티저가 나왔을 때는 혹평이 많았다고 해요. 뭐 감이 다 죽었다. 어떻게 저런 노래를 뭐막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도 저는 노래 좋았거든요. 그래서 왜이 노래를 이렇게 혹평을 받을 만큼은 아닌데? 그랬는데, 역주행을 하고 굉장한 인기를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곡이죠. 안녕하세요, 블루님. 프로포즈 받으러 왔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심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오늘 김세정의 꽃길, 그리고 태댕의 너라서 좋아, 도요한 노래까지 청해 주셨는데요. 김세정의 꽃길, 그리고 태댕의 곡두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0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2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11시에 방송해주시는 우리 나니님 앞으로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어웅님 사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8월은 월수금 새벽 수영을 하고 있어요.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영 자세가 무너졌거든요. 일어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 모두 가벼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운동을 권하나 봐요. 강사님은 마동석을 닮았어요. 저의 이상형입니다. 목소리도 크셔서 혼내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자꾸만 움츠러들어요. 마동석 강사님은 연휴에 휴가를 가신다고 대신 원빈 닮은 선생님이 오실 거래요. 오늘 아침엔 눈도 잘 떠지고 수영장도 조금 기쁘게 갔죠. 그런데 원빈은 대체 어디 있는 거죠? 말이 좀 많은 황제성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황제성을 닮은 강사님이 이번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하더라고요. 원빈 루머 때문이라고 너무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엄청 낯을 가리잖아요. 입국하고 열심히 운동만 했어요. 요즘은 운동, 책, 일, 잠이 전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딸하고 오손도손 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만큼은 함께하고 싶다고 티냅니다. 저는 좋아요, 마동석 스타일. 어쩌라고. 운동을 하면, 맞아요. 운동을 하면 뭔가 많이 달라진다고. 사실 저도 지금 꽤 오래 했잖아요.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별로 달라진 거는 잘 먹는 거? 원래도 잘 먹긴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운동을 쉬었었어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오늘 처음 갔는데 또안 하다가 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서 30분 걷고 스트레칭만 한 20분 한것 같아요. 새벽 운동 괜찮네요. 그래서 잠이 잘 오는 걸까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하나요? 한 1년 동안 해도 물에 안 떴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원빈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황제성도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마지막 사연은 우리 흑장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언니, 반갑습니다. 저녁을 늦게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서 말이죠. 밥이 다 되면 차려주고, 오늘 할 일도 끝이 나네요. 방송도 쉬었는데 매우 피곤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힐링 잘할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세곡 남겨주셨는데요. 노래 제목에 모두 BLUE 제가 들어가 있네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네요. 맞나요? 좋아서 맞죠? 그렇게 생각할래요. 신청해주신 곡 스위티즈 얌얌 사운드 차대리 차대리 재밌네요. 세곡 전해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노래인지.

8월 19일 수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음악 신청란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밖에서 함께 들어주신 분들, 채팅방에서 대화 나눠주신 분들 고마웠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에이트의 이연의 30분 전 그리고 내일의 곡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주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찾아뵙고요. 9월 첫째 주 수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수 24단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예. 아,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요즘 한동안 비 예보가 없어서 항상 걱정이었잖아요. 이제는 비가 너무 집중적으로 내려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많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계신 곳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자,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후다닥 빨리 가는 거 보니까 올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했던 일들 여러분들 다 잘 이룰 수 있게 빌어보면서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블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블루님과 즐거운 데이트 하셨죠? 한번 듣는 목소리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 목소리 우리 블루님과의 데이트 잘 보내셨다면 저는 우리 블루님의 뒤를 이어서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난 예, 조용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 궁금해.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 듣고 싶은 노래들 올려주세요.

페어루스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곡도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송 안 됩니다. 트로트 뽕짝 안 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안 되고요. 연주곡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커버곡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예 그리고 대화방에 신청곡 올리시면 무조건 패스입니다.

예,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신청난 지금 여유 있습니다. 예, 편하게들 다녀가시기 바랄게요. 신청난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비가 많이 내려서 좀 선선합니다. 돼지 등뼈국 끓이면서 나온 핏물을 집에서 키운 야채에 넣는다고 쪽방 창문 근처에 놔두고 비가 와서 아직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에서 썩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쪽방에서 장시간 대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창문으로 썩는 냄새가 넘어오길래 창문을 닫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네요. 이 쪽방은 평소에 창문을 열어놓아야 건조해진다고 창문을 열어두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냄새가 많이 들어와서 닫아 놓았습니다. 오늘은 매우 피곤해서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자려다가 그래도 시간을 좀 보내다가 자는 게이 시간 활용을 더 많이 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시원한 심야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화분에나 뭐 야채에 이 등뼈국 끓여서 이 핏물을 넣는다는 거는 처음 들어요. 보통 설거지 한그 아니 그쌀 씻을 때 쌀뜨물이라고 하죠. 쌀뜨물이나 커피를 화분에 넣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돼지 등뼈국에서 나온 핏물을 넣는다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넣어도 괜찮나? 기름이 둥둥 뜨고 냄새가 많이 날것 같은데 글쎄요. 정PT 착한 이별은 없어 연규상의 그래서 이별이 아픈 거겠죠. 윤여규의 내 안에 그대가 살아. 아,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 우리 꽁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안 보는 동안 우리 꽁치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꽁치님, 뷔페에는 없는 거죠?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땡님,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하늘부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 여기는 지인이 운영하는 작지만은 않은 소모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이랑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모임 중 한 사람이 이별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신청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만나며 지내고 싶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고돌이 막창 7곡점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고돌이 막창 7곡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시면 또 모르죠. 밀러유떼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이은미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담아주셨어요. 준비해드릴게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휴일은 잘 보내셨나요? 하시면서 우리 김 부장님 다녀가셨어요. 잘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예, 김 부장님 보고 싶어서 잘 못 보냈어요. 와, 김 부장님은 제가 없어서 너무너무 잘 보냈을 것 같아요. 그쵸? 다 보여요. 엄청 잘 보냈을 것 같아요. 아, 뻥치네? 그리고 나가? 아, 나 정희님도 보고 싶었고, 아, 우리 행복하자 일님도 보고 싶었고, 체리님도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개그맨 둘콩님도 보고 싶었고, 다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고 싶었나 봐요. 아, 우리 꼬맹이 정희님 때문에 미치겠어요. 뻥치네 한마디 하려고 들어온 거였어. 예, 빅뱅의 노래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조선 힙합에 살다 보니까지 예, 세 곡 주셨어요. 자, 가봅시다. 즐겁게 신나게 달려볼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자 1님 반갑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왜 이리 길 걸까요? 어제까지 쉬셨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전 3일 쉬었는데 좀 심심했어요. 주말에 비가 많이 와서 약속도 잡았다가 취소하고 그랬어요. 너무 심심한 하루하루였네요. 그럼 이번 3일도 잘 달려봐요?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복하자 1님도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3일 쉬었는데 많이 심심했나봐요. 저도 이번에 좀 오래 쉬었는데 쉬는 내내 저도 심심했어요. 예, 제국의 아이들의 바람의 유령 CN블루의 Love Sister that give it to me 이렇게 주셨어요.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행복하자 1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드디어 김종국의 앨범이 나왔어요. 한 번만 안아보자. 예,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으로 예 들려드리고 싶어서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이소라의 난 행복해. 이렇게 두 곡 신청하신 분이죠. 우리 체리님 반갑습니다. 반가.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마워요. 예, 좋은 자리 하시고요. 엄정화의 노래 좋죠. 이소라의 난 행복해. 난 행복해. 한 번만 안아보자. 말 되네? 체리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향기가 바쁘다고 하는 분이 맨날 술만 드시죠? 예, 예, 오랜만에 우리 백수님이 오셨는데, 예, 조만간 백수 될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스 24 다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서버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점검 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세이 쪽도 음악이 끊겼었는데 지금은 괜찮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세이 쪽에서 음악 듣는 분들 잘 들리시죠? 노래서 그래 언제나 내게 사랑만 주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었어요. 옥탑방 백수님의 신청곡 강산에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내가 연어들을 다 잡아 먹을 테야. 매번 신청곡이 똑같아. 강산에 이 연어를 좀 사주면서 이 노래를 신청하면 얼마나 이뻐. 연어의 연자도 안 사주면서 맨날 이 노래만 연어 먹고 싶게 라는 노래입니다. 너라서 좋아 사랑하니까 양아치의 너라서 좋아 좋아 좋아.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여러분들도 좋아요? 저만 좋은 거 노노노노 그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다 함께 즐겁고 다 함께 행복한 시간 하늘호수와 함께하는 시간 예 두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을 때 또 만나야 두 배로 더 반갑지 않을까요? 우리 하늘호수 가족님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하티의 3, 4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호수 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꽁치님 신천단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고구마와 계란치고 젖은 고구마 한 개로 아침 식사 해결했습니다.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쉬엄쉬엄 하루를 보내야겠네요. 우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단에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꽁치님 무조건 멘탈이든 컨디션이든 단디 잡으셔야 합니다. 아침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웠으니까 점심은 좀 든든하게 드시고요. 무조건 기력 챙기셔서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꽁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신청해 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